0: 어제 오시기 하러 가본 거나?
1: 마이크 알파, road charge running 13, there contact 128.85.8193.
0: 384,
1: 045 y 25.6.
0: 25.6, 1384, luego. ¿Qué alfa podrá corregir a final de 5 millas de San Fernando y para 2000 pies?

0: 유라고 새끼 말자로 버릴게.
1: 전화 세이코스 세.
2: 물어 세이코스 세.
1: 안전에 보여 세이코스 세.
3: 0457,
1: start up,
3: report for taxi. 0457, start for taxi, 0457.